0: How come?
1: 一个破玻璃看你个美的，我的绿宝石。阿王是哪的嘛？
2: 오이가 내 사무실에만 주신대.
0: 잘했어, 잘했어.
3: 백화만 주신들.
2: 내디리한 내가 내 간다 이만.
0: 예, 그걸 못 갈다. 셋이서 뭘 교육등 대신 작 되게. 가서 작사.
3: 아나 내디리 할 바라고. 보스 콜나 터득스 콜라 메킨. 예래담 되게 노스고. 아나 발란 니가 차이 민자가라스 들으신들.
0: 이 미는 오간 차이가 있나 되긴 적군. 예다 나가 차이 준대 대신. 오. 아이고, 아이나도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 바라봐고, 에이라 담은 좀 수고했다.
3: 인데 헬등 좀 수고했다마? 오늘 바라는 네가 두근 그 별이 있음.
2: 야, 예, 순탄. 신 요즘 네가 기엔등 네가 기엔등 작근 쓴다 싶어하는 거.
0: 나디라는 교육 여자 같은 최후 다름을 믿기 냅길듬.
2: 오이바이 빨빨빨. 생각순나 내 말 나도 내 말 막 그래. 아이.
3: 아, 내 단체로 들어.
4: 다 갔다 사. 나 회도.

아무나 보고 또 어머나 보고 그래매 에머나 보고 나 그래 사다과 아니야 몰리 사다과 어머나 보고 좀 돌래마 내 주처 망아 펴 아주 센지 시켜 나 그 그녀도 어머나 보고 제가 번이 더 생각 허셔라 나 그 그녀도 세서 세로 니 스탈레다 어머나 보고 나 더더러 시다 아드나 담아나 都是那马上就说就是啥事故这边啊十九岁了嘛十九了是大十九了是小不是我根本就他我那都是大姐姥姥爷他